런쥬. 런쥬? 소이 볼륨이? 소이 볼라. 그래, 아티사라 저기 보시더라고, 그래. 자리 아래 순산. 소모스 때 소이 걸리니. 헬레, 헬레 고핀도 말은 아끼꾼이 떠나이. 세조 기보. 사라라디오니 트라이 저 기보 시보. 게? 에? 게? 게? 나? 나? 게나이 또? 뭉클 미치라 좀 부르지. 술로 전화. 술로 전화 다 듣고 돼. 오티비시 가면 거리거리 뭐 뭔가고 가면 거르니? 오, 버시 버시, 얼타 붙일라기 걸라니.